0: 드립니다.
1: 왕가래 해모? 래 해모노? 양고왕 자마스 대신나뇨 마지?
2: 어머 저리 부도 안 나가 보이지야? 맞아 이제. 걔도 왜 자마스 뇨 때문에 대신